0: 뭐라고?
1: 나라 뭐가?
0: 또 뭐라고 한 번이냐가?
1: 한두 번만 뭐가?
0: 아, 뭐가 나한테 한 번만 했어. 옛날에 우리 조금 빠르게 왔다 빼라 뭐라. 현재 경호는 대본이냐가 이 새끼 뭐가? 나 대비냐라 뭐가 나 새끼 나 새끼 자기 나일이 뭐? 렌다티 문나게 빼라 와이드베라가 구르냐 마게나 이리와 렌다게 이리와 렌다타가 누가 다들 후랑하라고 오마그 모나포
1: 아고레오에 뭔가
0: 다 이제 다들 후랑하라고
1: 마베디 일소네메트 미가오 플라메트소 프레플레트 조알로 호라 이나 야알 시메네메트 임메디 하프만에 바네헤 바이피드간 레바 코코탄 카야 호리냐니 야피리 모자긴한테 벤타로나 자카지